0: please?
1: Okay. 맞아요? 뭐?
2: 잠깐만, 땡겨줘봐.
1: We're creating 잠깐만. our own way.
0: 찍는다!
3: 브라보 수아라
4: 뉴스 헤어 팬 인포메이션 브라보 수아라